0: 要傻。
1: 我以为是坚强。
2: 朱新东
3: 才能疗伤。
2: 那朱新东的这一个版本的《梦一场》分享给各位了，来吧，接下来。
4: OK。

会转身之间，能寻觅时光的缺陷。假使分手，消失了重担，但却明白。

0: 张卫健至情至圣，来吧，接下来时间安排一首跟张卫健毫无关系的歌。
1: 又到了展示的时间了，听到一首朱京东的《摄影师》。

0: 分享的是来自于五月天的一首歌《转眼》。转眼见，
1: 转眼就得明天见了。
0: 转得很快啊，来吧，听这歌，明天见了，各位，
1: 拜拜，
0: 拜拜。

高潮乐队80日环游世界。接下来听到的声音是来自于张信哲《忘情忘爱》，歌声里诉说着想要放下过往，挣脱情爱牵绊的心境。

广播汉语节目播出到此结束，感谢您的收听，稍后请您继续收听 FM91.4 延吉综合广播朝鲜语节目，再见。

0: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마당.
1: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시간 노래 한마당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오늘도 40분간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김동진 작사, 김범도 작곡, 박경숙의 우리네 연변이요.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그리고 연길 융함의 제중심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칭칭 FM 라디오 앱에서 옌지 중허 광보 검색하시면 청취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옌지 롱메 APP를 다운로드하시고 생방송 듣기에서 저희들 방송을 클릭하시면 또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라디오 수신 지역이 아니거나 라디오가 없으신 분들 휴대폰으로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많은 분들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연변은 봄날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함창도 작사 김학렬 작곡 장홍련의 노래입니다. 79149번, 노래방 번호 79149번입니다. 자, 반주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함께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연변은 봄날 함께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번호 79149번, 79149번이었습니다. 네, 이 노래는 함창도 작사, 김학렬 작곡, 장홍련의 노래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우리네 연변이여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진 작사 김범도 작곡 박형숙의 우리네 연변이었습니다. 자, 아래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산이여 강이여 우리네 연변이여 산이여 강이여 내 정든 고향이여 산이여 강이여 내 정든 고향이여 우리네 연변이여 우리네 연변이여 네, 계속해서 2절 가사입니다. 배달의 이름으로 영광 새기며 배달의 이름으로 영광 새기며 민족 자치 깃발 아래 굳게 뭉쳤소 민족 자치 깃발 아래 굳게 뭉쳤소 하나의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김동진 작사, 김범도 작곡의 박경수 가수가 부른 우리네 연변이어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 가능합니다. 칭팅 FM 라디오 앱에서 연지 중허 광보 차우시행위 검색하시면 청취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길 융합매체중심 APP, 연지 롱메 APP에서 역시 라디오 듣기가 가능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네 연변이어 2절 부분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연변이요 올라갑니다. 연변이요 내려오지 않고 마지막 부분. 자, 아래는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0: 네, 노래마당 오늘은 김동진 작사, 김범도 작곡, 박경숙의 노래로 된 우리네 연변여를 함께 배워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20번, 79120번입니다. 네, 오늘도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어떤 공식적인 기록도 문서도 자취도 없었다. 눈물 가득한 밤이 갇혀 있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이름을 바꿔야 했고 너무 많은 사람과 해서 걸을 수 없어도 해야 했다. 그들이 우리에게 반복해 했던 것들. 구멍내고 구멍내고 구멍을 내고 우리가 꺼낸 것들. 말라리아, 매독, 결핵, 심장병, 우울증. 우리에게 남은 것들. 지워지지 않은 숨결. 자식도 집도 없는 텅 빈 자궁.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들. 위, 안, 부.
1: 라디오 소설 순작의 남경 원작 김혁 43번째 시간입니다.

0: 종혁은 사창의 얼굴을 딱 붙인 채 남경의 거리와 골목들을 스캔이라도 하듯이 낱낱이 지켜보고 있었다. 언젠가 할머니가 구멍난 가슴을 부담고 지척되는 발길로 헤매겼을 이 고적한 도시의 진모를 남김없이 동공에 담으려는 듯했다.
1: 진해구 리제항에 유한소 건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0: 장 교수가 설명해 주었다. 단아한 단발 차림의 장 교수는 남보다 한 옥타브 높은 오속에 흥분을 숨기지 않았다.
1: 며칠 전에도 문물국에서 열린 회의에 참가해서 유한

0: 그래서 건물을 보존해야 된다고 목에 핏대를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남경에서 운영한 위안소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40여 개소나 됩니다.
1: 40개나 말입니까?
0: 이 유적은 일제의 만행을 증언할 수 있는 중요한 문물이지요. 개발풍에 밀려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철거하거나 이전해서는 안 되지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처럼 원형 그대로 보존해서 역사의 진실을 알려야 하지요.
2: 그 이야기들을 서로에게 전해주었다. 그게 류창한 중국말과 한국말에 중국인 통역도 그만 주눅이 들어 했다. 어떤 어휘는 분명 맞게 번역했건만 정격의 얼굴을 괜스레 건너다 보기도 했다. 그만큼 정격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무엇에 사로잡힌 듯 절박함에 차 있었다.

0: 장교수가 말을 이었다.
1: 아시다시피 위안부 제도는 당시 일본 군국주의 정부의 중요한 국책의 하나였습니다. 1937년 그 겨울에 일본군이 남경에 쳐들어온 후 화중 방면군 사령관 마쓰이 이완의 지시로 이곳에 위안소가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남경을 피로 물들인 그놈은 포츠담 회담 후 남경 대학살의 주범으로 문제를 해서 극동 국제 군사 재판에서 처형되었지요.
0: 장 교수가 말을 이었다.
1: 1937년 여름부터 외놈들은 벌써 남경의 무차별 폭격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번화한 쇼핑거리인데 회청교라는 부근에 당시 김구 선생의 거처가 있었지요.
2: 아, 네.
0: 한국에서 온 팀원들이 일제히 탄성을 질렀다.
1: 그때 폭격으로 김구 선생의 거처가 지붕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临시정부 여인과 가족 100여 명은 남경대학살이 일기 전인 3주 전에 배를 타고 장사로 피난을 떠났지요. 조금만 늦었다면 临시정부의 운명은 이곳에서 끝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0: 중환격사기에 해박한 장 교수의 설명이 이어졌다.
1: 길림성 기록보관소에는 일본 관동군의 문서가 10만 건이나 빼곡하게 보관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연구가들이 이 문서들 속에서 조선인 위안부 관련 기록을 다수 발견해냈습니다. 남경 대학살 기간에도 당시 남경의 조선인 위안부가 36명 있었다고 합니다.
0: 거친 숨 한 번 몰아쉬고 나서 장 교수가 말했다.
1: 남경에서 중국인과 조선인 109명의 위안부가 열흘 동안 8,929명의 일본군을 상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0: 교수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러는 그의 어깨에 뒷좌석의 팀장이 손을 얹어주었다. 그 뒷끄러운 소리에 종혁이 이마살을 찌푸렸지만 하루권은 그 경적 소리가 그냥 울리기를 바랬다. 아니면 승합차 안에서 무겁게 이어지고 있는 침묵이 하루권은 견디기 어려웠다. 승합차의 맨 뒤쪽에 앉아 내내 그저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척했다. 혹여 자신이 일본인이라는 것을 알아챌까봐 내내 입 한 번 열지 않고 있었다.

0: 며칠간 위안부 대책위원회계 일동도 그녀가 일본인임을 기수채지 못하고 있었다. 간혹 하루꾸가 하는 수 없이 조심스레 내뱉는 조선말에 동북지역 조선족의 어눌한 말투로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말 대신 미소만 입가에 물고 있는 그녀를 그저 과묵하고 수줍은 처녀로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어느 골목길에 들어서서 승갑차가 드디어 멈춰섰다. 리지항 18번지에 와 멈춰섰다. 헐망한 2층 건물이 현대화 건물의 포위 속에 용케 버텨서 있었다. 낡은 기와 푸른 벽체에 주홍빛 창틀을 한 건물이었다.
1: 그 사진 알지요? 위안부 사진 중에서도 유명한 사진. 1944년 연합군이 촬영한 위안부 사진에 임신한 모습으로 찍힌 박영심 할머니가 바로 이곳에 있었더랬습니다.
0: 장교수가 들고 온 문서 봉투에서 커다랗게 복사한 사진을 꺼내들었다. 하루꼬는 훔쳐보듯 장교수의 손에 들려진 그 사진을 바라보았다. 총을 든 병사 곁에 막연한 기색으로 섰거나 쭈꾸리고 앉은 위안부들. 그 중에 만삭으로 배가 불러있는 위안부는 배를 부여안고 쓰러질 듯 지탱하고 서 있다. 장교수를 따라 집주위를 돌며 팀원들이 노트에 기록하고 사진을 찍었다. 장교수의 설명이 이어졌다.
1: 이 집은 만시성을 가진 한 따따의 아버지가 경영했던 쌀가게였는데 일본군에 의해 집을 빼앗겼고 또 이 자리에 일본군 위안소가 들어섰지요. 돌격 일본이라는 글빨이 새겨져 있고
0: 통역과 종혁이가 번갈아 장교수의 이야기를 옮겨 들려주었다. 돌격 일본이라는 숫자는 이 며칠 하루꼬기의 가슴에도 단단히 새겨져 있었다.

라디오 소설 춘작의 남경 원작 김혁 극본 장선자 해설 정소나 배역 김혜연 조일광 정소나 리림영 면무력 제작의 최림 4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소화도 시키고 가벼운 운동도 할 겸 아이를 데리고 인근 놀이터에 자주 나갑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가 간식 맛에 푹 빠진 탓인지 놀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슈퍼에 꼭 들러서 간식을 하나 사들고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못마땅했는지 저는 어제 외출하기 전 아이와 오직 놀이터에서만 놀고 돌아오는 길에 슈퍼에 들러 간식을 사지 않기로 분명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도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했기에 저도 안심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놀이터에서 한창 즐겁게 뛰어놀고 돌아오는 길, 집 근처 슈퍼가 눈에 들어오자 아이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약속은 까맣게 잊은 듯 슈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맛있는 간식을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처음 한 약속을 상기시켜도 계속해서 보채며 간식을 원하는 모습을 보니 저는 그럼 그렇지 참새가 방앗간을 거저 지나랴 하고 마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참새는 곡식이 가득한 방앗간을 그냥 지나지 못하듯 아이 역시 눈앞에 맛있는 간식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사연적인 모습을 비유로 만들어진 속담으로 동물의 본성이 바뀌지 않듯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평양에 도착하여 조선에 대한 국빈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이 마련한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이 마련한 환영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시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6월 8일 정심 중공정 총석이며 국가주석인 습근평이 전용기를 타고 평양에 도착해 조선에 대한 국빈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시경 습근평 주석이 탑승한 전용기가 공항에 도착하자 조선 노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과 부인 리설주가 공항에서 마중했습니다. 습근평과 부인 평료원이 선실 문을 나서 트랩을 내려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습근평 주석은 반갑게 악수를 나눴고 조선의 청소년들이 습근평 주석과 부인 평료원에게 꽃을 드렸습니다. 채기, 왕이 등 수행인원들이 같은 비행기로 도착했습니다. 조선 주재 중국 대사 왕 아군이 공항에 나와 맞이했습니다.
1: 현지 시간으로 6월 8일 점심 조선 노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이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중공조항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습근평을 위해 성대한 환영식을 거행했습니다. 공항에서 김일성 광장으로 가는 길에 조선 민중들이 도로 양편에 떨쳐나서 손을 흔들며 습근평 주석의 방문을 환영했습니다. 김일성 광장 조항에는 조중 양당 양국 최고 지도자의 대형 초상화가 걸리고 초상화 양측에는 중조 양국 언어로 조중 친선은 영원하리 불패의 조중 친선 단결 만세라고 적힌 현수막이 눈에 띄었습니다. 두 나라 국기가 바람에 휘날리는 가운데 환영 군중들이 환희로 가득 차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습근평과 부인 팽려원이 탑승한 차량이 도착하자 기병대가 줄을 지어 맞이하였고 군악단이 환영곡을 연주했습니다. 김정은과 부인 리설주가 광장에서 영접했습니다. 습근평 부부와 김정은 부부는 각기 상대 측 수행원들과 악수하며 인사했습니다. 양당 양국 최고 지도자가 함께 사열대에 올랐고 군악대는 중조 양국의 국가를 연주했으며 21발의 내포가 울렸습니다. 습근평은 김정은의 동행하에 조선인민군 3군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의장대 대원들은 조선으로 습근평 동지 옥체 건강을 기원합니다 라고 높이 외쳤습니다. 이어 습근평은 김정은과 함께 분별식을 관람했습니다. 광장에서는 한어와 조선어 환영표어가 달린 알록달록한 고무풍선들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평양 각계 군중과 소년 아동들이 명절 옷차림을 하고 손에 깃발, 꽃과 풍선을 들고 중조 친선 구호를 높이 외치며 열렬한 박수와 환호로 방문원 중국 귀빈들에게 가장 진심 어린 환영을 표했습니다. 습근평과 김정은은 붉은 주단을 따라 걸으며 환영 군중과 어린이들에게 손을 흔들어 화답했습니다. 이어 습근평과 팽려원이 차를 타고 금수산 영빈관에 도착해 투숙했고 김정은과 부인 리설주가 직접 영빈관까지 동행했습니다.
0: 현지 시간으로 6월 8일 오후 중공정 총석이며 국가주석인 습근평이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조선노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습근평은 7년 만에 다시 아름다운 평양을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각별히 친절하게 느껴진다고 표했습니다. 나는 총비서 동지와 함께 이번 방문을 계기로

신시대 종조관계에 대한 포괄적 설계와 전략적 지침을 강화하고 종조관계가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며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 량국과 량국 유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고 지역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과 발전을 위해 적극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석권평은 중국과 조선은 모두 공산당이 이용다는 사회주의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종조 전동 진서는 쌍방의 공통된 리상과 신념, 목표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깊은 역사적 축적과 견고한 정치적 기반, 튼튼한 정치적 유대를 갖고 있습니다. 세대를 이어 친선을 쌓고 운명을 같이하며 서로 지켜주고 서로 돕는 것은 시종 종조관계의 선명한 특징입니다. 국제정치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 당과 정부가 종조 두 나라 전통 친선 관계를 깊이 중시하는 확고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김정은 총비서 동지가 조선 사회주의 사업을 용도하고 있는 데 대한 확고한 지지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며 쌍방의 공동대입과 량한 전략적 환경을 수호하려는 결심에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석군평은 가속화되는 세계 백년 변곡 앞에서 쌍방은 높은 곳이 올라 멀리 내다보며 과거를 계승하고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량당 량국 관계의 발전 과정에서 지혜를 얻고 인류 역사 발전의 대시 속에서 기회를 포착해 종조 전통 친선 관계에 새로운 시대적 의미와 강력한 동력을 부여하고 량국의 사회주의 사업과 지역의 평화와 발전에 더 아름다운 전망을 개척해야 합니다. 습권평은 종조 관계 발전에 관한 네 가지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고위층 교류와 왕래를 선조적 정치적 상례 신뢰의 기반으로 다져야 합니다. 최고 지도자의 전략적 인솔은 종조 관계의 가장 큰 우세입니다. 나는 총비서 동지와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며 종조 관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높이 오르도록 이끌 것입니다. 올해는 종조 우호 협력 상호 원조 조약 체결 65돌씨 되는 해입니다. 쌍방은 성대한 기념 행사를 개최해야 합니다. 량당 관계는 종조 관계 발전에서 중요한 선조적 역할을 하므로 각 계층 제 분야에서 량당 간 친선 왕래를 더 확대하고 활성화하여 당 관리와 국정 운영에 경험 교류와 참조를 심화해야 합니다. 쌍방은 외교, 집법, 군대 등 분야의 교류를 강화하고 나와 총비서 동지가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철저히 대응하여 종조 관계 발전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둘째, 인민을 위한 복지를 목표로 삼아 실무적인 협력 수준을 제고해야 합니다. 중국은 조선과 발전 전략 간 접목을 강화하고 경제, 무역, 농업, 건설, 과학기술, 의료보건 등 분야에서 실무적인 협력을 확대해 량국 인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쌍방은 국경 통상구의 전면적 재개통과 민항 정기편, 국제 료객 열차 운영 체계를 계기로 인원 왕래를 확대하고 서로를 향한 량방향 접근을 실현해야 합니다. 셋째, 우회 계승을 동력으로 삼아 민심 소통의 누대를 더 긴밀히 해야 합니다. 종조 사이에 피로 맺어진 전통 친선은 두 나라 인민의 공통된 소중한 자산입니다. 중국은 조선과 함께 조선 내 종국인민지원군 열사 기념시설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며 특색 있는 혁명 전통 교육과 청소년 사상 교육을 실시해 량국의 혁명 유전자와 전통 친선을 잘 이어갈 것입니다. 중국은 조선과 함께 각자의 우세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교육, 문화, 예술, 관광, 스포츠, 언론, 청년, 지방, 우호 도시 등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종조 전통 친선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할 것입니다. 넷째, 공정과 정의를 리념으로 삼아 전략적 협력 내포를 풍부해 김정은은 석권평 총수기 동지가 7년 만에 다시 조선을 방문했고 석권평 총수기 동지는 량국 인민에게 실질적인 복지를 가져다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석권평 총수기 동지가 신시대 조선

0: 중관계 발전에 대해 지지한 중요한 의견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조선의 각 부문은 중국의 동지들과 함께 전력을 다해 이를 전면적으로 실행해 경제무역, 기반시설, 과학기술, 교육, 인문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이 새로운 발전을 이루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당간 경로를 통해 경험 교류와 상호 참조를 강화하여 조선의 사회주의 건설 사업의 소중한 조력이 되고 조선 인민이 중국 인민과 함께 현대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김정은은 습근평 총서기 동지의 지도 아래 중국이 세계가 놀랄만한 발전 성과를 거두고 국제적 위상이 크게 도약한 것을 조선은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동지가 제기한 인류 운명 공동체 리념과 4대 글로벌 창의는 세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데 심원한 의의가 있으며 세계 인민의 지지와 찬성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국제사회는 전례 없는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조선은 시종 일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핵심 리익을 수호하는 중국의 정책과 입장을 확고히 지지할 것입니다. 신시대 조중 친선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인민의 선택이자 시대의 필요이며 조선이 시종 일관 터팀없이 견제하는 전략적 선택이자 확고부동한 전략적 의지입니다. 우리는 전과 마찬가지로 조중 관계 발전을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1의 전략적 사업으로 삼아 조중 관계를 국가 관계의 모범으로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공동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1: 중공조항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습근평과 부인 팽벼원이 6월 8일 저녁 몽란관에서 조선노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이 마련한 환영연회에 참석했습니다. 몽란관으로 가는 길 양편에는 민족 복장을 차려입은 열정적인 민중들이 습근평 주석의 차량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몽란관 연회장은 화려한 등불과 활짝 피어난 꽃들로 장식되어 경사스럽고 열렬한 분위기로 차넘쳤습니다. 저녁 7시경 습근평 주석과 부인 팽려원 여사가 몽란관에 도착하자 김정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열정적으로 맞이했습니다. 양당 양국의 최고 지도자 부부는 친절하게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조선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대례를 지어 환영과 경의를 표하였습니다. 이어 습근평 주석과 팽려원 여사가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의 안내를 받으며 연회장에 들어섰습니다. 장례의 모든 참가자들이 기립하여 환영했습니다. 열렬한 박수 소리 속에서 습근평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각기 축사를 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조 두 나라는 산과 물이 있다 있고 운명을 함께하는 관계이며 중조 전통적인 친선은 국제 풍문 변화의 시련 속에서도 대를 이어 전해지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확고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중조 우호 협력 호조 조약 체결 65주년이 되는 해로서 중조 관계는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이번 방문 기간 김정은 총비서와 중요한 공동인식을 달성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전도와 운명이라는 전략적 높이에서 시대적 대세를 파악하고 양국 인민의 공동 염원에 순응하며 고위층 내방을 강화하고 전략적 소통을 심화하며 실무 협력을 확장하고 민심 소통을 증진함으로써 중조 관계에 더 높은 수준의 발전을 추진하고 함께 손잡고 양국 사회주의 사업에 더 아름다운 전망을 개척하며 인류 사회의 지속적인 진보를 촉진하기로 한결같이 인정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올해 승리적으로 소집된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는 조선 당과 국가 사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전략적 계획을 세우고 중대한 포치를 함으로써 조선의 사회주의의 새로운 전면적 발전기를 열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이웃, 좋은 벗, 좋은 동지로서 중국은 김정은 총비서를 수반으로 하는 조

0: 조선 노동당 조항이 굳건한 명도 아래 조선 인민이 조선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제시한 목표 과업을 순조롭게 완수하고 조선의 사회주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도록 추진하기를 중심으로 주관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 당과 정부, 인민을 대표해 습근평 주석의 방문에 가장 진심 어린 환영을 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평양 곳곳이 우호의 정으로 넘쳐나고 있다며 조선 당과 정부, 인민의 갓 광범위하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는 두터운 역사적 전통이 있는 조중 친선을 빠르게 앞으로 발전시켜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조선은 형제적 중국 인민이 이룩한 위대한 성과를 기쁘게 생각하고 습근평 총서기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 아래 위대한 중국 인민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새 노정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 확신합니다.
1: 중공장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습근평과 부인 팽교원 여사가 6월 8일 전후 조선노동당 중앙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과 부인 리설준 여사와 동행하여 평양 체육관에서 조선 각계 군중들과 함께 특별 문예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21시경 습근평 부부와 김정은 부부가 함께 체육관 주석대에 올랐습니다. 현장 관객과 공연자들은 열렬한 박수와 환호성으로 환영과 경의를 표했습니다. 격정적이고 기세가 웅장한 공연은 종조 이민 사이의 친선의 정으로 차넘쳤습니다. 공연자들은 가요, 무용, 잡기 등 형식으로 7년 만에 조선을 방문한 습근평에 대한 열렬한 환영을 표하고 종조 전통적 친선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기를 기대하는 진솔한 정감을 전했습니다. 나와 나의 조국, 만리꽃, 붉은기 휘날리며 등 귀에 익은 노래는 현장 인원들의 강한 공명을 불러일으켰고 두건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습근평과 김정은은 공연진의 정체로운 공연에 무시로 박수를 보내며 경의를 전했습니다. 공연은 조중 친선은 영원하리라의 음악 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조중 쌍방 대표들은 량당과 량국 최고 지도자의 부부의 명의로 공연자들에게 꽃바구니를 전하고 공연의 성공에 축하를 표했습니다. 최기, 왕이 등이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0: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푸른 바다와 맑은 물을 지키자, 세계와 동행하는 중국,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8일은 UN 세계 해양의 날입니다. 올해의 주제는 인류와 해양 사이에 새로운 균형을 맞추는 데 주목했습니다. 취재를 받은 각국의 전문가들은 당면 세계 해양 생태 환경 보호는 리념 갱신, 행동 관철의 관건적 단계에 처해 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생태 우선, 체계적 관리를 견지하고 인류와 해양이 조화로운 해양 생태 환경을 힘써 구축하는 동시에 국제 협력과 다자 관리 기제에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 해양 관리를 보완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 계통은 최소 절반의 산소를 지구에 제공함으로써 지구의 폐로 불리웁니다. 그리고 인류의 해양 식량 창고로 전 세계 10억 이상 인구가 섭취하는 단백질이 주로 해양에서 옵니다. UN 세계 해양의 날 사이트에서 소개하듯이 해양은 인류에 있어서 극히 중요하지만 당면 대형 어류 떼가 대폭 줄어들고 수많은 산호초가 파괴당해

0: 은더 많은 보호가 필요합니다. 마다가스카르 국가해양연구센터의 전문가 헨디 라쿠투 누멘 자나헤리는 당면 글로벌 해양 생태 환경은 두 가지 뚜렷한 문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나는 기후변화가 가져다준 관련 도전이 해양 생태 계통의 균형을 깊이 있게 개변시켜 산호의 백변증을 가속화하며 해양 생산력에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세 플라스틱과 공업 농업 배수, 연해 수체의 부영양화 등 해양 오염이 날로 심각해져 해양 생태 환경과 글로벌 식량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 지속 가능 발전과 기후 위험 부담 평가 전문가 무스타파 세르비니는 장시기 동안 우리는 전 세계 해양 보호 노력을 반드시 더 다그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인 도전에 대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해양과 공존하는 근본 문제를 반성하는 것입니다. 베르데갑 생물학자 토미 멜로는 해양은 기후를 조절하고 주민을 공양하며 탄소를 흡수하고 경제 활동을 연결시킬 수 있다며 해양이 없으면 인류는 생존할 수 없다고 표했습니다. 수천 척의 어선들이 어망을 거두고 항구로 복귀했습니다. 해남성 경해시 단문 중심 어항에는 복귀한 다양한 어선들이 부두에 정연하게 정박해 있습니다. 올 5월 1일 12시부터 중국 4대 해역이 전면적인 해양 복철 금어기에 들어섰습니다. UN의 추산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에는 4천만 명이 해양 관련 산업에 종사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개발과 보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가 각국이 해양 관리를 추진하는 데서 반드시 해답해야 할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1995년부터 봄철 해양 금어기 제도를 실행한 이래 부단히 금어기를 연장시키고 어획 금지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어획 강도를 단속하고 어업 자원을 보호하고 회복시킴으로써 해양 어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각국 전문가들은 중국은 해양 생태 문명 건설을 크게 중시하고 해양 환경 오염 퇴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해양 생물국 참여하는 것은 다자주의를 실천하는 중국의 긍정적인 염원을 보여주고 글로벌 해양 관리에서의 책임.
1: 지구를 너무 오래 숨 막히게 하지 마세요.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 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3: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3: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은 먼저 학습시간 코너를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절약과 경사 간소화를 창도하고 있는 강서성 남창시 안성지역사회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나우루 인민의 일상생활 속에 스며든 중국의 흔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1: 예, 노력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석근평이 2021년 가을학기 중앙당학교 총장이다. 여러 면의 쟁의에 대해 우리는 냉정하게 대하고 이성적으로 분석해 옳은 일이라고 확신하고 실천 속에서도 옳은 일임이 증명됐다면 물러서지 말고 서사 루명을 쓰고 욕을 먹더라도 서슴없이 추진하는 한편 이 문과 이 혹을 풀어주고 공감대를 모으는 사업을 잘해 최대한 리해와 지지를 쟁취해야 합니다. 만약 타인의 비판이 합리한 면이 있으면 허심하게 받아들이고 적극 개진해 보다 과학적이고 완비화한 사업 방안과 정책과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지력과 인내력, 자제력뿐만 아니라 담력과 책략도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일에 있어서 견지하고 성사시키기만 하면 쟁의는 자연히 가뭇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넷째, 원칙을 견지하고 과감하게 투쟁해야 합니다.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중요한 품격이며 간부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지금 일부 간부들은 조화로움을 귀하게 여긴다는 화위귀를 잘못 이해하고 맹목적으로 관용과 화목만 중시하면서 무궐호인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 원칙 문제에서 입장이 모호하고 원칙적 시비 문제에서 개명한 신사가 되며 불량 현상을 방임하고 지어 어떤 이들은 팔방민을 자처하거나 배경과 동향을 살펴 말을 하고 일을 처리하면서 바람 부는 대로 쏠리는데 이런 현상은 당성 원칙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단호히 시정해야 합니다. 공산주의자에게 있어서 무궐호인은 결코 진정한 호인이 아닙니다. 호인주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공심이 없이 사심으로만 가득 차 있으며 정기가 없이 속되기만 합니다. 그들은 원칙을 견지하면 시비가 많고 까다로운 놈이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번거로움이 많으며 안정적이면 리로운 점이 많고 서로 봐주면 친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이런 자들을 경멸해왔습니다. 공자는 향원은 덕을 해치는 자라고 했습니다. 즉 매사에 시비를 가르지 않고 온 골 사람들의 미움을 사지 않는 무골호인은 사실상 덕을 해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맹자는 이들을 나쁜 사람들과 어울려 나쁜 짓을 하는 자이라고 여겼습니다. 홍두몽에서는 이들을 자기가 덕을 보면서도 다른 사람의 미움을 사지 않으려는 사람이라고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2: 강성성 지역사회의 행복식당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입구에는 붉은색 대형 초롱이 높이 걸려있고 유리문에는 금박으로 된 희자가 붙어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곳 주민인 강일이가 바로 이 식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급 차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이 훈훈하고 따뜻한 광경을 촬영하면서 이렇게 결혼식을 올리는 것도 참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신랑의 고모 장 아주머니는 결혼은 인생의 큰일인 만큼 집안에는 원래 시내 대형 호텔에서 치르려 했지만 젊은이들이 지역사회 행복식당에서 하겠다고 주장했고 어르신들은 처음엔 못마땅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부부가 어르신들에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여주자 어르신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시내 대형 호텔은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장소와 음식 비용이 만만치 않아 수만 원이 든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지역사회 당지부석이 호령하는 행복식당은 가격이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현지 신선 음식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고 담배와 술도 간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직원들이 장로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처럼 사치 낭비가 없고 인정 싸움도 없는 결혼식이 오히려 더 편안하고 즐겁다면서

분위기를 보고 다른 주민들도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늘고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성지역사회의 혁신적 시도는 간소한 경사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만리관리국 관계자는 앞으로 관할구역 전체로 이 모델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며 절약을 실천하고 낭비를 반대하는 리듬을 뿌리내리게 해 주민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옳아?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3: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우루 인민의 일상생활 속에 스며든 중국의 흔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0: 뉴스 추적.

0: 나우루 매농부의 한 공사 현장 가장자리에서 토지관리부의 체내인 스코티 장관이 이곳에 나우루 최초의 대형 스포츠 체육장을 건설하고 있다며 오랫동안 나우루 인민 모두가 이런 경기장을 간절히 기다려왔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녀의 뒤로 회백색으로 들매운 흙이 열대지역 강한 햇빛차례 하얗게 빛나고 최대의 대형 굴착기가 나란히 작동하고 있었으며 주변에는 오렌지색 콩과 검은 체인으로 둘러쳐진 안전 펜스 사이로 강철 말뚝들이 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나우루 스포츠센터 프로젝트의 말뚝 기초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 세기 나우루는 민산형 과잉 채굴로 인해 회백색 산호석 기둥과 깊은 구덩이들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현재 버려졌던 광산폐허 위로 현대적인 스포츠 경기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경건축설계연구원의 현장관리팀 책임자 증거는 폐광이었던 프로젝트 용지는 지질 조건이 복잡하고 공사 난이도가 높았다며 대규모 들매우기와 지반 개량 작업을 통해 중국은 비로소 건설이 가능한 부지로 만들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우루 스포츠센터는 자기능 종합체육관, 표준 육상 트랙 축구장, 부대 훈련 시설 등을 포함합니다. 지금은 말뚝 공사의 핵심 단계에 진입해 전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태평양대학교 나우루 분학교 알라만다 라우티 교장은 중국 정부와 인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우리는 2028년 미크로네시아 경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중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사실상 어떤 경기도 치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낙권의 섬으로 불리는 나우루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 중 하나로 인구는 약 12,000명에 불과합니다. 스포츠센터가 들어서는 곳처럼 내륙 대부분이 오랜 영광 채굴로 형성된 석회암 지대이기에 직접 이용이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주민은 조부사 수석 집행관 앤서니 디마필리스는 태양광 프로젝트 가동 이후 수입연료 의존도가 낮아지고 탄소 배출도 줄어들 것이라며 이는 태평양 지역 전체가 친환경 에너지로 나아가는 데 있어 리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가 지면 중국 광동성 방문시가 기증한 500개의 가로등이 섬 곳곳에서 불을 밝힙니다. 흰 불빛이 해안 근처 공터를 밝히며 주민들의 저녁녘과 시간을 비춥니다. 또한 강문 농업통제그룹이 지원한 무토양 재배식물 공장은 현지 주민들에게 신선한 채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지 애기구 슈퍼마켓에서는 식물 공장에서 재배한 채소를 매주
1: 삼상어는 해양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0: 방대한 등 지느러미는 나의 풍채를 더해줍니다.
1: 동물 생존은 일종의 예술입니다. 이들을 해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짐입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승낙표준 도달 합격증 관리 방법이 시행됐는데 농산물 시장 운영자는 외부에서 들이는 식용 농산물 품질 안전 승낙표준 도달 합격증을 반드시 엄격히 확인해야 하며 증명서가 없는 제품은 샘플 검사 또는 쾌속 검사를 통과한 후에만 물품 입고를 허용하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판매 기업은 증명서를 갖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입고 검사 및 증빙 자료 보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표준 도달 합격증은 농산물 생산업체 및 경영 주체의 해당 제품이 품질 안전 기준을 준수했다는 법적 증명으로서 시장에 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심증과 신분증으로 간주됩니다. 적용 범위는 채소, 과일, 찻잎, 가충류, 달걀, 양식 수산물 등이 포함되며 증명서에는 승낙 사항, 제품 정보, 원산지, 발급 일자, 승낙 주체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발급 및 수령 기록은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고지서는 법적 책임도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 운영자 및 판매자가 검사 및 보관 의무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시정해야 하고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정황이 엄중할 경우 생산 및 영업 중단 처분을 받아 판매 허가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주시장감독관리국 책임자는 농업농촌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농산물 판매 과정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며 영업주체들이 증명서를 제대로 소지하고 증명서와 함께 농산물을 판매하도록 하여 대중들의 혀끝 안전을 실제적으로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을방송, 선전단 등 매체에 의거해 논리 선전하고 공개 서한을 발부하며 매체와 연합해 전문 취재를 전개함으로
1: 부어도 바람은 꽤 시원하거든요. 어디서부터 날아왔는지는 몰라도 뭔가 이 계절을 잔뜩 안...

주제부터 공개하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눈치 게임 이런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눈치 게임. 네, 그래요. 뭔가 생소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주제이겠지만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또뭐 직장생활에서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또 다양한 눈치 때문에 눈치 보다가 생겼던 에피소드들, 눈치 싸움을 했었던 다양한 에피소드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공식 계정 FM88ZHAOPD 그리고 JK미챗 졸광 한어병은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네, 오늘의 마음의 소리 코너, 또 재밌는 주제는 바로 눈치 싸움. 네, 이런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아,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퇴근 시간이면 눈치 싸움을 합니다. 누구든 먼저 제발 가라. 퇴근 스타트 끊어줄 사람을 기다립니다. 나만 아니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뭔가 이제 같은 공간에서 네, 다 같이 근무하는, 네, 또 그런 사무환경이라면 당연히 뭔가 눈치가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도 뭐 시간 맞춰서, 네, 또 퇴근하는 것도 일종의 또 현명한, 네, 그런 직장 생활이죠. 네, 하시고 싶은 일이, 해야 할 일이 더 남아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다 이제 마친 상태라면, 그러면, 칼퇴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또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서로 또 계산, 하라는 듯, 네. 또 눈치를, 채널의 그 조종권을, 갖고 있는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참여 문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들은 모두 공감할 겁니다. 바로 휴가 쓰는 것에 대해서 동료들끼리 눈치를 많이 봅니다. 회사에 금방 입사한 네, 말단인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이 휴가를 다 쓰고 난 뒤에서야 조심스럽게 휴가를 내게 되죠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또 이렇게 눈치보다 결국 본인이 휴가를 쓰지 못하고 그냥 또 지나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본인이 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또된 것이 바로 휴가이기 때문에 네, 너무 개의치 마시고 그래요. 참여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진정한 인연이란 좋을 때만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든 순간에도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 멀리 있어도 서로를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내 인생에 찾아온 가장 소중한 진정한 인연입니다. 네, 지금 바로 내 옆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건 당신은 정말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내가 많고 마음이 다쳐버렸기 때문에 고마움이 당연한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관계가 식어버린 거죠. 그리고 신뢰가 무너지면 내가 그냥 저 사람을 만나야 되냐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사견적으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엔 말 없이 조용하게 멀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예의를 지키고 적당

말할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찌 보면 또한 가장 여린 게 사람 마음이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관계를 잘 처리하면 갑자기 식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선아의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제목이 해피인 것만큼 늘 이 시간대면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면서 마음속에는 즐거움이 가득 찬 시간이길 바랍니다. 잠시 소풍 감상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1: 고사리 삼소! 고사리! 에이, 남편 고사리 구마 대단히 좋지 구마 이게. 야,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내 사오서 장세길에 나선 지 몇 년인데. 장세도 저 하다 별난 장세를 다 해봤습니다. 그다 저 한 3년 전에는 얼었구만. 그 무슨 둘레 무역공사를 그래가지고. 예, 그 다음에 또 저 연길에 야시사에 가서 타단 하는 데 팔았고. 아, 옳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후에는 또 국제무역을 했었구만. 저 일본에 아지나모도 담아내기 돈다로 세계 발달을 또 가져가 팔았고. 아가 지금 무슨 세월임도. 누기나웃이 다 예, 자기 머리를 써가지고 돈을 행패없이 벌어라는 게 무자가 법에 위반된 일은 하지 마소. 예, 내 이렇게 봐도 장세길에서는 어떤 예, 급수 대단히 높습니다. 장사꾼들 지금 나다 부교수 주문을 갔어.
2: 이마에 제차야?
1: 아니, 제차인 게 아니라 고사리래.
2: 이분, 이게 한쪽 말은 고사리 제차이라.
1: 이분, 누기 몰라기라는가. 고소 사람 좀 조소 말 해라. 예. 한쪽 말도 그다랗게 안 되지.
2: 그런데 또 그게 자존심이 많다.
1: 아, 이보, 우리 남편 사람들이 누기 자존심이 없는 게 있어. 아? 당신 남편에게 얼마나 알고 그래?
2: 그게 남편? 아, 이보, 내가서 남편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남편 모르겠어.
1: 남편이 대 잘 아는가?
2: 잘 알겠고. 자, 뭐야?
1: 알았어, 알았어. 어느 정도라?
2: 자, 이곳에서 나로 동의보셨어? 뭐, 딱 일본에 수출되고. 아유, 그래?
1: 어, 옳지 뭐.
2: 그리고 영양고추하고 로아담배는 아 어디 곳은 알아주는 게고. 아이 그랬어.
1: 어, 하긴 알아주네.
2: 아이,
1: 장기가 또 그랬어.
2: 이게 이제 다가 반대하고 고추는 그 처리가 다시 보도록 하고.
1: 아, 아.
2: 지금 다 고사리 처리인데 우리 고사리부터 먼저 볼까?
1: 아, 확실히 이 남편에 대해 알기는 좀 안다. 아, 근데 당시 그 남편 고사리란 말 들어봤지? 고사리 타려 들어봤어?
2: 이게 고사리 타려?
1: 야, 한번 들어보겠는가?
2: 아, 그냥 당신 노래한단 말이오.
1: 아이 되는가?
2: 예. 당신 노래 생겼어.
1: 아, 이 양반 사람 봐도 이상하게 본다. 이모, 내 이래 봐도 야, 저 연기를 그 노래를 하는 지들이 그 여호이라든가 이용구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성경철이랑 다 내 학생이라. 아이 아이 아이 믿는다. 이거 웃음은 나그네구만. 한번 내
2: 해봐라.
1: 자 이제 한번 사실로서 증명해. 이제
2: 아 어 아

0: 사지요 반정의 꽃사리 생여라 차차차 생여라 차
1: 야 노래 진짜 잘하는구만
0: 아 아주 와이프 났어 생여라 차 이럴 때 박수로 친다 박차 아 이제
1: 목소리 대단히 컸구나.
0: 아, 내 어머니 목소리 상태 영 나쁜 게 있었어.
1: 아니, 그런데 정말 이제 가만히 노래를 들어보니까 겨우 아무것도 안 먹고 그것도 고사리만 딱 먹으면 아무 병도 없이 오래 살겠구나.
2: 그렇겠구. 내 한 말 예를 들게요. 옛날에 저 중들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을 때 도대체 무슨 먹고서니 병도 없이 오래 살며 돌을 잘 닦겠는가. 바로 이 남편이 고사리를 먹고서니 오래 살겠지.
1: 그냥 모를 소리야지.
0: 아이 믿는가? 또 소리새가 물어보래. 소리새 중들이 다 안 돼.
1: 아이, 아이. 아이, 그래. 작은 웃기는 소리 하겠어, 이래.
0: 니 때문에 막, 작아서 고사리만 많이 먹어보. 당신 배에 다 떨어지겠는지.
1: 아이. 아. 이랬더니 내 그 고사리를 내 각박 한 달만 먹으면, 응? 아. 쭉 따라갔는데 이 몸을 삐대밖에 안 해놨겠어.
0: 이봐. 지야, 고사리 내 딸 몰라 그랬어. 자, 뭐야? 우리 남편이 고사리를 놓고 말하면 저거 저먼 대보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겨난 자연산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난 자연고사리를 우리 남편이 녹색식품이라고 말한단 말이야. 이 남편이 고사리로 말하면 첫째는 이 피부 미용에 대단해졌어. 야, 그리고 둘째는 여러 가지 병들을 예방하고 치료를 하는데야 심장이 나쁘거나 위 나쁘거나 가위 나쁘거나 폐 나쁘거나 그 다음에 그 조치도 거치고
1: 근데 그 당근 다 지쳐놓고 이 고사리를 먹으면 쨔쨔를 할 수 있어?
0: 쨔쨔로?
1: 야야
0: 그 살까기를 그래
1: 야 옳지 옳지
0: 에이 일어나 일어나
1: 어째
0: 에이야 에이야 에이야 아 확실히 호려호려하다 야 이 양반에게 오징어 하나 볼문 떼셔놓은 뽀꼬리 아이들 가겠어 야, 제가 이렇게 처음 뵙게 나온 배를 볼까 사회주의 좋은 게 알기긴 알긴데
1: 그랬을 때만 그만두고 그 고사리 먹으면 진짜 쨔쨔를 할 수 있어?
0: 그렇죠 그 당신이야 한 달만 곱박 쌉싸버려 저래 그저 쌀이 꽂아야 된다 야, 내 고사리사 1등 고사리지 자 이게 야 정품이요 정품이 당시 우리 남편 고사리사 처음 봤지 뭐 야 고치고 담배 가지마 자 뭐 고사리를 뭐 두기요 야 어떠소
1: 해고사리 해고사리 옳소
0: 아이고 이게 해고사리 제쿠 이게 야 이 세상에서 제일 순결하고 제일 순박하고 제일 결백한 처녀 고사리라
1: 이래보니까 색상도 좋고
0: 색상이 좋대고 볼줄 아는구만
1: 야야야야야
0: 어제
1: 야 그런데 어째 이 아까운 거 야? 고추 떨고 오지 말고 말려와야 되지 야? 야 이런 거 고추 떨고 말려면 저와 같이 뚝 떨어진다
0: 아니 뭐 그저 꽃잎이 조금 부스러 떨어진 것 같은데요
1: 야 이거 우리 한국에 보내는데 한국에서 제일 보는 게 이 꽃이 제대로 있는가 없는가 본다다 아니 야 이 아까운 거 싹 탈해쳐서 말려면 또 절반 값이 뚝 떨어진다
0: 아니 뭐 두 번 절반 값이 떨어지면 거둬달라는 게 아니다 아, 거둬달라는 거야 거둬달라는 거야 당신 영채 있는 거야 영채 있는 거야
1: 야, 이 낙인에 이게 내가 내가 틈새게 잘 걸었구만 사람은 째째서 14원 50세이지 그래 우리 시대 가격들 하지 뭐
0: 이봐 웃기세요 14원 50세 전화는 눈이 봐 웃기는구만 아이봐
1: 아 이봐 제 집 시장 가봐라 아 지금 이 가격이가
0: 이봐 시사의 고사리하고 우리 남편 고사리 같은 값인가 웃기는구만 14원 50세 전화 해봐 반대다. 웃뿐나.
1: 이게 벗어. 야, 이리 가요. 야, 내 제때 그 다음에 당신과 깨끗하게 놀겠는가.
0: 아,
1: 그만 먹고 싹 올려주지.
0: 올리겠어, 올려야겠어.
1: 나와, 55도 나게.
0: 이거 호대 그 다음에 가서 안세 구리에 당겨 어서 놀랬어. 당신 남편 사람들 놀기는가? 아, 놀기는가 어째?
1: 15원 하겠어?
0: 15원? 아 15원이 뭐야 남편 고사리 그 값이 올 거야

0: 자, 이래서 건강해.
1: 자, 보시는 양념 원래 이 가격대로 하게 되면 아, 일단 지금 감사.
2: 야, 이번 미치긴 장면 벌겠어, 좀 벌겠지 무슨야. 아, 괜찮네. 내데서 좀 믿지 못해서 내데서 조금 믿지고야 이렇게 그 한국 사람들이랑 가서 좀 많이 보야.
0: 야, 이게 전산이 잠깐 끝이구나. 그래도 마트 사라고 수다에 좋다.
2: 야, 수다에 좋다면 우리 아버지 엄마 나를 밖에 내놓았어?
0: 아, 내 진짜 먹어. 야,
2: 에이, 졸란다. 자, 딱 숨어고요.
0: 아, 에이, 아, 괜찮게 숨으니까?
2: 아이고, 당신이 눈금 뭐, 이거. 내이 조만지 두개 무게를 다 재하고 한 양이 넘어 나는 거다 결산 안 했다.
0: 한 양이나 결산 안 했다고?
2: 그렇죠, 여기.
0: 아, 예, 크게 이거 봤어.
2: 아, 이거 뭐 됐고, 뒷골모아 태사라고 할 날에 한 양씩 이거 뭐 멀매가.
0: 자, 그럼 어떡하? 내가, 보다, 오늘 결산해야 되지.
2: 결산해야 되지,
0: 보다. 그러니까 이게 한 건이 15원이지, 이 원은.
2: 보다. 골이 나쁘다. 300원이다, 300원.
0: 아, 저거 안 됐다.
2: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건 다 계산형 빠르지.
0: 자, 이만 300원. 가자. 그래,
2: 명년이
0: 고사철에 또 다시 만나죠,
2: 야,
0: 총각이.
2: 야, 그래서, 뭐라? 이거 명년이 무사 총각이 알 수 있지.
0: 명년에 꼭 나그래 돼.
2: 야.
0: 그래, 명년에 어디 가나 고사리를 많이 팔아가지고 꼭 달달가.
2: 야. 대대 우리 남태 여자들이 눈이 높아놔서 내가 그건 눈에 아예
0: 없네. 에이, 내가 그때 당시 인물 체격 이만하면 괜찮대.
2: 괜찮은가?
0: 괜찮지, 그래.
2: 아, 이거. 당신 여자 동생 있어? 아, 우리들이 저 친척이 될까 해가지고.
0: 아, 이보, 내 여자 동생이 좀 당신 눈에 들어야 하겠어.
2: 아, 이보, 당신 여자 동생 나를 주면 내 명령부터 고사리를 걷어줄게.
0: 그래, 와, 무슨 날 가지고 신고 기억하네.
2: 아, 이보, 이 큰 산에 고사리하고 여자 하나 바꾸는 데 눈이 좀.
3: 거품 고사리 함께 감상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정선아였습니다.

0: 시공안국 교통관리대대에서 도로교통 위법 행위 정돈 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래 예상치한 내용을 전해드리고
1: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정통 연변 음식을 맛보며 상인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문화관광 열기는 시장에 뿌리내린 지역 상인들에게도 안정적인 관광 발전의 혜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수상시장 국밥집 점주 리수는 가게를 운영한 지 14년 정도 됐는데 외지 관광객이 점점 많아지면서 수입도 많이 늘어 정말 좋고 또 관광객들이 연변 음식을 맛본 뒤 모두 만족해한다고 했습니다. 수상시장이 조선족 일상음식 문화의 생생한 축소판이라면 중국 조선족 민속어는 특색 있는 민족 풍정을 보여주는 핵심 창구입니다. 관광객들은 조선족 민속 의상을 입고 흰 벽과 푸른 기와의 전통 민가 사이를 거닐며 짙은 민족 풍정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인기를 끌고 있는 민속 사진 촬영 역시 연길의 프로필 사진 산업 발전을 이끌며 지역 문화 관광 소비의 새로운 성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구름 따라 사진관 점장 황민은 처음에는 사진 작가가 두세 명뿐이었지만 지금은 10여 명의 사진 작가와 8명의 메이크업 담당자에 300여 벌의 다양한 민속 의상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서 현재 명절이나 성수기에는 하루 평균 150명 정도의 손님을 접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생활문화와 민족 풍정 그리고 새로운 업종에 이르기까지 연길의 문화관광 산업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연길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카페들이 이어 만든 도시로 불릴 정도로 유명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천여 개의 개성 있는 특색 카페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연길만의 독특한 도시 휴식형 문화관광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시는 커피 산업 사슬 상하류 관련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며 산업 사슬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소비 공간을 풍부하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소비 업종을 육성해 커피 산업을 문화관광 고품질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고 도시 발전에 젊음과 세련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커피 수제 편집쇼 바리스타 렴옥결은 현재 하루 평균 약 100잔 정도 판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8, 9월 사과배가 출하되면 사과배를 활용한 아메리카노와 라떼, 주스 등 새로운 메뉴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전국 현역 관광 전파력 100강에 진입한 것은 연길 문화관광의 종합 실력과 도시 영향력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입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문화관광 산업을 지속적으로 심화 발전시키고 관광 상품 공급을 확대하며 특색 문화관광 브랜드를 더욱 빛내 현역 관광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꾸준히 높여나갈 것입니다.
0: 2026년 연변주 연길시 사업단위 공개 채용 필기시험이 막을 내렸습니다. 시험기간 주인력자본 및 사회보장국의 총괄 아래 우리시는 수험생들의 식사와 숙박, 교통, 관광, 취업 등 전방위 수위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맞춤형 지원 조치를 시행해 수험생들의 연길 취업을 인도하고 삶이 머무는 곳 연길 문화관광 브랜드를 빛냈습니다. 또 우리시는 대중교통 자원을 정밀하게 조정했습니다. 시험장 주변 버스 선로 운행 능력을 10% 확대했으며 또한 전문 초빙회 초청장을 배부해 연길의 취업, 창업 환경을 전방위적으로 소개하고 더 많은 청년 인재들이 연길에 정착해 창업과 취업에 나설 수 있도록 진심어린 초청을 전했습니다. 문화관광 희민 정책도 함께 시행됐습니다. 수험생들은 수험표를 제시하면 주요 관광지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필기 시험 기간 중국 조선족 민속원과 연길 공룡 박물관은 수험생 약 500명을 무료로 맞이했습니다. 이 밖에도 안전한 시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시는 공안과 교통, 시장 감독 관리 등 여러 부문을 통합해 공동 보장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시험장과 주변 지역에 대한 상시 순찰을 실시하고 치안 관리와 교통 소통, 도시 환경 정비를 강화해 소음 방해와 교통 혼잡, 불법 영업 등의 문제를 근절함으로써 조용하고 질서 있으며 안전하고 원활한 시험 환경 조성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1: 금일 시정협 의약위생조는 공원가도 사회구역 위생봉사 중심과 함께 공원가도 원금 사회구역을 찾아 의료의약품 건강을 함께 전달하고 공동체를 함께 건설하고 공유하자를 주제로 무료진료 활동을 펼쳤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의료일꾼과 시정협 위원들은 역할을 나누어 주민들에게 건강상담과 건강검진, 질병진료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0: 주민들의 병세와 실제 수요에 따라 상용의약품을 무료로 배부해 량질의 의료자원을 주민들의 집 앞까지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원들은 일 있으면 창의하기 협상 의사 활동도 전개해 사회구역 의료위생봉사 현황과 주민건강수요 그리고 기층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시정협 의약위생계의 전문적 우위를 충분히 발휘한 것으로 의료와 의약품 지원, 협상의사 활동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군중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동시에 공동건설과 공유를 추진, 사회구역 주민들로부터 폭넓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1: 6월 9일은 19번째 국제 당한일입니다. 올해 활동 주제는 당한과 시대가 함께하답니다. 시 당한국과 시 당한관은 공동으로 전시 각 단위 당한 3열군들을 조직해 영예 당한 전시를 참관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해설원은 당한 문화와 당한관의 직능, 사업 상황 등을 간략히 소개했으며 각 부문이 2025년에 수상한 국가급 및 성급 중점 영예 10개 항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당한 3열군들은 당한이 도시 발전을 기록하고 시대 변천을 새겨온 깊은 가치를 생생하게 체감했으며 각종 영예 뒤에 담긴 전시 간부와 군중들의 분투 이야기를 깊이 있게 이해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염견무형문화재 전시관을 찾아 우리 조의 국가급 무형문화재 대상들을 가까이에서 참관하며 민족문화와 당한보호사업의 깊은 융합을 체감했습니다. 시당한관 정복과 과장 최련화는 이번 전시의 목적은 사회 대중에게 당한 의식을 보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영예들을 통해 광범한 간부와 군중들이 우리 도시의 영광과 분투의 려정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도시 발전에 대한 소속감과 분투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0: 연일제 시공안국 교통관리대대는 도로에 두드러진 교통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전방위 다층적 교통위법 행위 특별정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관리와 고강도 단속을 통해 교통안전 방어선을 구축하고 군중들에게 안전하고 질서있으며 원활하고 조화로운 도로교통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공안국 교통관리대대는 6월 교통질서 규범화의 달 사업 배치에 따라 도시 주요 간선도로와 상업거리, 공원광장, 상가와 마트, 관광지, 주민, 수구역 등 중점구역에 대한 순찰과 통제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와 비자동차 주차 관리를 상시적으로 실시하며 폐차와 장기 방치 차량을 정리해 공공주차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시 주차 질서를 더 규범화하고 있습니다. 시공안국 교통관리대대는 또 2-3-4륜 전동차 교통위법행위 정돈 행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미부착과 무면허 운행, 규정에 따른 등록 없이 도로 주행하는 행위, 신호위반, 역주행, 불법 승객 및 화물 적재, 안전모 미착용 등 두드러진 교통위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명출행 선전교육 활동도 병행해 보행자와 비자동차 운행자가 신호 등 지시에 따라 통행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신호 위반과 무단 횡단, 교통분리 난간 넘기, 횡단보도 미리용 등 비문명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권고와 교육을 실시하며 선전교육과 집법 강도를 함께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공안국 교통관리대대 하남중대 부중대장 최광은 연결교통경찰은 앞으로도 각종 도로교통 질서 정돈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장기방치 차량 정돈과 불법주차 정차, 안전모 미착용 등 두드러진 교통위법 행위를 중심으로 상시적인 집중 단속을 유지하는 동시에 위험요소 점검과 정비, 교통안전 선전을 함께 추진하고 처벌과 교육을 병행하며 장기적인 관리 기제를 완비해 군중들의 안전하고 문명적이며 원활하고 질서 있는 출행을 전력으로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1: 6월 8일 이틀간 진행된 우컨컵 전국 청소년 배구 초청대회가 연변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수학교부와 초중부 두 개 조별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전국 각지의 우수 청소년 배구팀 16개 팀과 2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체육과 교육의 융합을 심화하고 청소년 체육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아 도시 간 고품질 청소년 배구 교류 경기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연변 우컨 배구 구락부가 수학교조 우승을 차지했으며 장춘 정화 청소년 체육 구락부가 초중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초청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각 지역 청소년 배구 교류에 통로를 넓히고 청소년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고 자신의 풍채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무대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교정 배구 운동의 보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체육과 교육의 융합 발전을 착실히 심어했으며 청소년 배구 후비 인재의 발굴과 양성, 비축에 든든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국화, 방송 담당의 김영아 출임이었습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3: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2: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3: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2: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3: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에서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에너지 팡팡 활력 넘치는 방신입니다.
2: 친구들, 안녕하세요. 리서연 인사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박소원이 인사드립니다.
1: 학생이라면 누구나 공부를 잘하고 싶겠지요.
0: 자신감이 있어야만이 보다 더 잘 해나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자신감은 모든 일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2: 네, 먼저 뜻을 잘 이해하고 집중해서 외웁니다.
1: 저는 일단 10번이고 20번이고 아주 숙련될 때까지 수없이 읽습니다.
2: 저는 먼저 5번 읽고 다시 외웁니다.
0: 네, 외우기를 할 땐 입으로 그리고 머리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손도 쓰면서 외워야만이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다고 합니다.
2: 네, 손으로도 외운다고요? 어떠한 방법인데요?
1: 많은 친구들은 외우기가 잘 안 되면 부모님을 원망하잖아요.
2: 자신이 외우기를 못하는데 왜 부모님을 원망하는 건가요? 내가 잘 집중해서 외운다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닌가요?
1: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왜서 부모님을 원망하는지
2: 우리 나쁘게 놔두셨다고 항상 부모님을 원망하는 친구들이 많지요.
1: 딩동댕 맞습니다.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하지 않고 항상 남 탓하는 친구들이죠.
0: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머리를 나쁘게 놔두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외우기를 하는 요령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친구들, 그럼 우리 함께 재미나는 이야기 하나 들어볼까요?
4: 맛쟁이 토마토
1: 엄마, 엄마는 도대체 왜 날 이렇게 머리 나쁜 애로 낳아주신 거예요? 밤새 외웠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서 오늘 시험도 망쳤어요. 에이, 짜증나. 나 이제 공부 안 할래요.
0: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속이 상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답니다.
1: 석진이 녀석은 어제 하루 종일 팽팽 놀았는데 시험을 잘 보고 난 이 모양이니 난 머리가 나쁜 게 틀림없어.
0: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일까요? 박사들은 사람의 지능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론을 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에게는 언어를 잘 다루는 지능, 숫자를 잘 다루는 지능, 또는 만들기를 잘하는 지능, 음악을 잘하는 지능,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지능, 자기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지능과 같은 것들이 모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외우지 못하는 것이 머리가 나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1: 도대체 그럼 왜 그렇게 안 외워지는 걸까요?
2: 그건 외우는 요령을 모르고 무턱대고 외우거나 집중을 잘 하지 않는 상태에서 외우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렇다면 무지하게 잘 외우는 친구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 외우는 걸까요?
2: 어떻게 하면 잘 외울 수 있는지 요령을 한번 알아볼까요?

0: 매운 것을 가정이나 친구에게 말해주거나 가르쳐주세요. 남에게 한 번 가르쳐준 것은 혼자 다섯 번을 외운 것만큼 기억이 잘 난답니다.
1: 두 번째, 손과 입을 사용하세요. 눈으로만 외우는 것보다 입으로 소리를 내고 손을 쓰면서 외우면 세 배 다 잘 외우십니다.
2: 네, 그래요. 손과 입을 함께 사용하는 것인데요. 눈으로만 외우는 것보다는 입으로 소리를 내고 손을 쓰면서 외우면 세 배나 더 잘 외워진다고 하네요.
1: 셋째, 외워야 할 내용을 좋아하는 노래의 곡에 가사를 붙여 노래로 불러보세요. 잘 외워집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잘 부르는 노래가 있겠지요?
2: 네, 네, 우리 친구들은 시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1: 글쎄요. 내 친구들마다 들리겠지요. 복습을 많이 한 친구면 긴장하지 않을 것이고 평소 공부 열심히 하지 않은 친구들은 시험을 많이 두려워할 거라 생각합니다.
2: 네, 공부를 많이 한 친구라고 시험에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은 친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 친구들은 복습을 많이 할수록 시험을 잘 봐야겠다는 부담감 때문에 시험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0: 그럼 우리 함께 시험 불안 테스트 해볼까요?
2: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평소 시험을 볼 때 느꼈던 것을 떠올리면서 답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필을 쥐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잘 듣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 때가 되면 입맛이 없고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둘째, 알고 있는 것도 시험지를 받고 나면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집니다. 셋째, 시험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시험 시간만 되면 초조해집니다. 넷째, 시험을 보는 동안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안이 마릅니다. 다섯 번째,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불안해서 제대로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시험이 다가오면 형편없는 성적을 받은 내 모습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일곱 번째, 시험 볼 시간이 되면 항상 화장실에 가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한 문제라도 답을 쓰지 못하면 다음 문제도 제대로 풀기가 어렵습니다. 아홉 번째,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네, 친구들, 방금 저희들이 아홉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체크한 데 따라서 함께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에서 두 개가 해당이 된다면 시험 불안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보게 되면 누구나 느끼는 정도의 자연스러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 3개에서 4개에 해당된다면 약간의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을 볼 때 남들보다 약간 더 긴장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겁니다.
1: 5개부터 7개에 해당된다면 시험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네요. 자기가 공부한 것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면 많을 수 있겠지요. 어쩌면 학교 생활도 즐겁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3: 내지 10개에 해당된다면 시험 불안이 매우 높아서 시험뿐 아니라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고 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오니까 평소에도 우울하고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2: 네, 친구들 어때요? 방금 아홉 가지를 얘기한 데서 우리 친구들은 몇 개가 해당이 될까요? 한 개에서 두 개는 거의 시험 불안이 없다고 할 수 있고요. 세 개에서 네 개가 해당된다면 약간의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개에서 일곱 개가 해당된다면 시험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0: 졸음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그러하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는 어려운 과제를 공부하고 늦은 저녁 시간이거나 지루함을 느끼는 시간에는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거나 흥미를 가진 과목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늦은 시간 졸음이 올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내려가던 눈꺼풀의 모습은 어디로 사라지고 눈동자가 반짝반짝할 수 있답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마음의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책 속에 많은 지식이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 지혜로운 예쁜 세상 어린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0: 재미나는 공부방 여기서 마감 장식하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돌아왔네요. 친구들 좋은 밤 되세요.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있습니다.
1: 현지 시간으로 6월 8일 점심 조선 노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이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중공조항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습근평을 위해 성대한 환영식을 거행했습니다. 공항에서 김일성 광장으로 가는 길에 조선 민중들이 도로 양편에 떨쳐나서 손을 흔들며 습근평 주석의 방문을 환영했습니다. 김일성 광장 주황에는 조중 양당 양국 최고 지도자의 대형 초상화가 걸리고 초상화 양측에는 중조 양국 언어로 조중 친선은 영원하리 불패의 조중 친선 단결 만세라고 적힌 현수막이 눈에 띄었습니다. 두 나라 국기가 바람에 휘날리는 가운데 환영 군중들이 환희로 가득 차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습근평과 부인 팽려원이 탑승한 차량이 도착하자 기병대가 줄을 지어 맞이하였고 군악단이 환영곡을 연주했습니다. 김정은과 부인 리설주가 광장에서 영접했습니다. 습근평 부부와 김정은 부부는 각기 상대 측 수행원들과 악수하며 인사했습니다. 양당 양국 최고 지도자가 함께 사열대의 선 구호를 높이 외치며 열렬한 박수와 환호로 방문원 중국 귀빈들에게 가장 진심 어린 환영을 표했습니다. 습근평과 김정은은 붉은 주단을 따라 걸으며 환영 군중과 어린이들에게 손을 흔들어 화답했습니다. 이어 습근평과 팽교원이 차를 타고 금수산 영빈관에 도착해 투숙했고 김정은과 부인 리설주가 직접 영빈관까지 동행했습니다.
0: 현지 시간으로 6월 8일 오후 중공정 총서기며 국가주석인 습근평이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조선노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습근평은 7년 만에 다시 아름다운 평양을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각별히 친절하게 느껴진다고 표했습니다. 나는 총비서 동지와 함께 이번 방문을 계기로 신시대 종조관계에 대한 포괄적 설계와 전략적 지침을 강화하고 종조관계가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며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 량국과 량국인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고 지역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과 발전을 위해 적극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습근평은 중국과 조선은 모두 공산당이 이용하는 사회주의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종조 전동 진선은 쌍방의 공통된 리상과 신념, 목표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깊은 역사적 축적과 견고한 정치적 기반, 튼튼한 정치적 유대를 갖고 있습니다. 세대를 이어 진선을 쌓고 운명을 같이 하며 서로 지켜주고 서로 돕는 것은 시종 종조 관계의 선명한 특징입니다. 국제 정치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 당과 정부가 종조 두 나라 전통 친선 관계를 깊이 중시하는 확고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김정은 총비서 동지가 조선 사회주의 사업을 용도하고 있는 데 대한 확고한 네 가지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고위층 교류와 왕들을 선도적 정치적 상례 신뢰의 기반으로 다져야 합니다. 최고 지도자의 전략적 인솔은 종조 관계의 가장 큰 우세입니다. 나는 총비서 동지와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며 종조 관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높이 오르도록 이끌 것입니다. 올해는 종조 우호 협력 상호 원조 조약 체결 65돌씨 되는 해입니다. 쌍방은 성대한 기념 행사를 개최해야 합니다. 양당 관계는 종조 관계 발전에서 중요한 선도적 역할을 하므로 각 계층 제 분야에서 양당 간 친선 왕들을 더 확대하고 활성화하여 당 관리와 국정 운영에 경험 교류와 참조를 심화해야 합니다. 쌍방은 외교, 집법, 군대 등 분야의 교류를 강화하고 나와 총비서 동지가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철저히 대응하여 종조 관계 발전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둘째, 인민을 위한 복지를 목표로 삼아 실무적인 협력 수준을 제고해야 합니다. 중국은 조선과 발전 전략 간 접목을 강화하고 경제, 무역, 농업, 건설, 과학기술, 의료보건 등 분야에서 실무적인 협력을 확대해 양국 인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0: 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상망은 국경 통상구의 전면적 재개통과 민항 정기편 국제 료객 열차 운영 재개를 계기로 인원 왕래를 확대하고 소루를 향한 량방향 접근을 실현해야 합니다. 셋째, 우회 계승을 동력으로 삼아 민심 소통의 누대를 더 긴밀히 해야 합니다. 중도 사이의 피로 맺어진 전통 친선은 두 나라 인민의 공통된 소중한 자산입니다. 중국은 조선과 함께 조선 내 중국인민 지원군 열사 기념 시설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며 특색 있는 혁명 전통 교육과 청소년 사상 교육을 실시해 양국의 혁명 유전자와 전통 친선을 잘 이어갈 것입니다. 중국은 조선과 함께 각자의 5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교육, 문화, 예술, 관광, 스포츠, 언론, 청년, 지방, 우호도시 등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종조 전통 친선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할 것입니다. 넷째, 공정과 정의를 리념으로 삼아 전략적 협력 내포를 풍부해야 합니다. 인류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라는 중대한 과제 직면에 나는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 리념과 네 가지 글로벌 창의를 제기해 세계 질서와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하려 합니다. 이는 조선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와 적극적인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시아는 중조 등 지역 국가들이 삶의 근거지로 삼는 곳입니다. 중조 양국은 전략적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고 각자의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하며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공동으로 수호해야 합니다. 김정은은 습근평 총수기 동지가 7년 만에 다시 조선을 방문했고 습근평 총수기 동지는 조선 이민이 가장 존경하는 귀빈이며 우리는 가장 성대하고 열렬한 환영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총수기가 올해 첫 해외 방문으로 평양을 찾은 것은 조중 관계에 대한 고도의 중시와 우호적인 정을 구현하는 것으로 조선에는 큰 고무가 됩니다. 이번 방문은 오랜 시련을 견디며 줄곧 자주와 정리라는 역사적 정의의 편에 서 있는 조중 관계가 얼마나 불패의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중 두 나라의 특수성은 서로 이웃나라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양측이 깊은 전통 친선과 공동의 리상신념을 갖고 이를 서로 소중히 여기고 대를 이어 전승하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지난해 9월 습근평 총서기와 북경에서 회담을 한 후 양국 관계가 제 분야에서 활발하게 발전하며 양국 인민에게 실질적인 복지를 가져다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 동지가 신시대 조중 관계 발전에 대해 지시한 중요한 의견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조선의 각 부문은 중국의 동지들과 함께 전력을 다해 이를 전면적으로 실행해 경제무역, 기반시설, 과학기술, 교육, 인문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이 새로운 발전을 이루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당간 경로를 통해 경험 교류와 상호 참조를 강화하여 조선의 사회주의 건설 사업의 소중한 조력이 되고 조선 인민이 중국 인민과 함께 현대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김정은은 습근평 총서기 동지의 지도 아래 중국이 세계가 놀랄만한 발전 성과를 거두고 국제적 위상이 크게 도약한 것을 조선은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동지가 제기한 인류 운명 공동체 리념과 4대 글로벌 창의는 세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데 심원한 의의가 있으며 세계 인민의 관계의 모범으로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공동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1: 중공조항 총서기이며 국가조석인 습근평과 부인 팽려원이 6월 8일 저녁 몽란관에서 조선노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이 마련한 환영연회에 참석했습니다. 몽란관으로 가는 길 양편에는 민족 복장을 차려입은 열정적인 민중들이 습근평 주석의 차량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몽란관 연회장은 화려한 등불과 활짝 피어난 꽃들로 장

0: 장식되어 경사스럽고 열렬한 분위기로 차넘쳤습니다. 저녁 7시경 습근평 주석과 부인 팽려원 여사가 몽란관에 도착하자 김정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열정적으로 맞이했습니다. 양당 양국의 최고 지도자 부부는 친절하게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조선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대례를 지어 환영과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어 습근평 주석과 팽려원 여사가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의 안내를 받으며 연회장에 들어섰습니다. 장례의 모든 참가자들이 기립하여 환영했습니다. 열렬한 박수 소리 속에서 습근평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각기 축사를 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조 두 나라는 산과 물이 있다 있고 운명을 함께하는 관계이며 중조 전통적인 진서는 국제 풍문 변화의 시련 속에서도 대를 이어 전해지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확고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중조 우호 협력 호조 조약 체결 65주년이 되는 해로서 중조 관계는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이번 방문 기간 김정은 총비서와 중요한 공동인식을 달성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전도와 운명이라는 전략적 높이에서 시대적 대세를 파악하고 양국 인민의 공동 염원에 순응하며 고위층 내방을 강화하고 전략적 소통을 심화하며 실무 협력을 확장하고 민심 소통을 증진함으로써 중도 관계에 더 높은 수준의 발전을 추진하고 함께 손잡고 양국 사회주의 사업에 더 아름다운 전망을 개척하며 인류 사회의 지속적인 진보를 촉진하기로 한결같이 인정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올해 승리적으로 소집된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는 조선 당과 국가 사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전략적 계획을 세우고 중대한 포치를 함으로써 조선의 사회주의의 새로운 전면적 발전기를 열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이웃, 좋은 벗, 좋은 동지로서 중국은 김정은 총비서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주황의 굳건한 명도 아래 조선인민이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제시한 목표 과업을 순조롭게 완수하고 조선의 사회주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도록 추진하기를 중심으로 주관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 당과 정부, 인민을 대표해 습근평 주석의 방문에 가장 진심어린 환영을 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평양 곳곳이 우호의 정으로 넘쳐나고 있다며 조선 당과 정부, 인민의 가장 존귀한 손님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올해 첫 해외 방문으로 조선을 찾은 것은 조중 두 당과 두 나라 관계에 대한 높은 중시와 조선의 사회주의 사업에 대한 가장 소중한 지지를 보여줍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9개월 만에 습근평 총서기 동지와 다시 만나 회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회담에서 새로운 정세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시대적 내포가 있는 조중 관계를 한층 더 추진할 것과 관련해 중요한 공동인식을 달성했고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와 지역 문제를 두고 광범위하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는 두터운 역사적 전통이 있는 조중 친선을 빠르게 앞으로 발전시켜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조선은 형제적 중국 인민이 이룩한 위대한 성과를 기쁘게 생각하고 습근평 총서기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 아래 위대한 중국 인민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새 노정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 확신합니다.
1: 중공장 총서기며 국가주석인 습근평과 부인 팽려원 여사가 6월 8일 저녁 조선노동당 중앙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과 부인 리설준 여사와 동행하여 평양 체육관에서 조선 각계 군중들과 함께 특별 문예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21시경 습근평 부부와 김정은 부부가 함께 체육관 주석

0: 속되어 올랐습니다. 현장 관객과 공연자들은 열렬한 박수와 환호성으로 환영과 경의를 표했습니다. 격정적이고 기세가 웅장한 공연은 종교 이민 사이의 친선의 정을로 차넘쳤습니다. 공연자들은 가요, 무용, 작기 등 형식으로 7년 만에 조선을 방문한 습분평에 대한 열렬한 환영을 표하고 종교 전통적 친선 협력을 더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기를 기대하는 진솔한 정감을 전했습니다. 나와 나의 조국, 말리꽃, 붉은기 휘날리며 등 귀에 익은 노래는 현장 인원들의 강한 공명을 불러일으켰고 또건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습근평과 김정은은 공연진의 정체로운 공연에 무시로 박수를 보내며 경의를 전했습니다. 공연은 조중친선은 영원하리라의 음악 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조중 쌍방 대표들은 량당과 량국 최고 지도자의 부부의 명의로 공연자들에게 꽃바구니를 전하고 공연의 성공에 축하를 피했습니다. 최기, 왕이 등이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이 김홍화,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푸른 바다와 맑은 물을 지키자, 세계와 동행하는 중국,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8일은 유엔 세계 해양의 날입니다. 올해의 주제는 인류와 해양 사이에 새로운 균형을 맞추는 데 주목했습니다. 취재를 받은 각국의 전문가들은 당면 세계 해양 생태 환경 보호는 리념 갱신, 행동 관철의 관건적 단계에 처해 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생태 우선, 체계적 관리를 견지하고 인류와 해양이 조화로운 해양 생태 환경을 힘써 구축하는 동시에 국제 협력과 다자 관리 기제에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 해양 관리를 보완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 계통은 최소 절반의 산소를 지구에 제공함으로써 지구의 폐로 불리웁니다. 그리고 인류의 해양 식량 창고로 전 세계 10억 이상 인구가 섭취하는 단백질이 주로 해양에서 옵니다. 유엔 세계 해양의 날 사이트에서 소개하듯이 해양은 인류에 있어서 극히 중요하지만 당면 대형 어류 떼가 대폭 줄어들고 수많은 산호 조각과 글로벌 식량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 지속 가능 발전과 기후 위험 부담 평가 전문가 무스타파 세르비니는 장시기 동안 인류는 해양을 무궁무진한 자원으로 간주해왔지만 지금의 해양은 탄소 배출, 플라스틱 오염, 과도한 포획, 무질서한 공업 확장 등 지속 불가능 발전 모식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양 생태 환경 도전이 날로 준엄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 국제사회는 행동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캄보지아 환경 대신 얀소 파리는 당면 많은 나라들이 해양 보호구 범위를 넓히고 홍수림을 회복시키며 람셋 경제 전략을 강화하고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개진하고 있지만 해양의 건강 상황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전 세계 해양 보호 노력을 반드시 더 다그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인 도전에 대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해양과 공존하는 근본 문제를 반성하는 것입니다. 베르데갑 생물학자 토미 멜로는 해양은 기후를 조절하고 주민을 공양하며 탄소를 흡수하고 경제 활동을 연결시킬 수 있다며 해양이 없으면 인류는 생존할 수 없다고 표했습니다. 수천 척의 어선들이 어망을 거두고 항구로 복귀했습니다. 해남성 경해시 단문 중심 어항에는 복귀한 다양한 어선들이 부두에 정연하게 정박해 있습니다. 올 5월 1일 12

0: 이시부터 중국 4대 해역이 전면적인 해양 복철 금오기에 들어섰습니다. 유엔의 추산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에는 4천만 명이 해양 관련 산업에 종사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개발과 보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가 각국이 해양 관리를 추진하는 데서 반드시 해답해야 할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1995년부터 범철 해양 금오기 제도를 실행한 이래 부단히 금오기를 연장시키고 오획 금지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오획 강도를 단속하고 어업 자원을 보호하고 회복시킴으로써 해양 어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각국 전문가들은 중국은 해양 생태 문명 건설을 크게 중시하고 해양 환경 오염 퇴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해양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해양 자원의 질서 있는 개발과 활용을 실현함으로써 각국에 참조할 만한 중국 방안을 제공했다고 표했습니다. 올 1월 유엔 해양 생물 다양성 협정이 공식적으로 발효해 글로벌 해양 관리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중국은 해양 생물 다양성 협정 서명 시작 전날부터 즉각 협정에 서명해 첫 진의 서명국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협정 발효 전부터 유엔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공탁하고 첫 진의 계약국으로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해양 생태 환경 보호 국제 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다자주의를 실천하는 중국의 긍정적인 염원을 보여주고 글로벌 해양 관리에서의 책임감을 보여주었다면서 이는 해양 생태 환경 보호 면에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한층 더 응집시키는데 요조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푸른 바다와 맑은 물을 지키자, 세계와 동행하는 중국,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2: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도둑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포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은 먼저 학습시간 코너를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세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절약과 경사 간소화를 창도하고 있는 강서성 남창시 안성지역사회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나우루 인민의 일상생활 속에 스며든 중국의 흔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 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的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오늘은 독립을 떠날 수 있는 거목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석근평이 2021년 가을학기 중앙당학교 청장년 간부 강습반 개강식에서 한 연설의 주요 부분입니다.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이른바 나라의 리익이 된다면 목숨도 기꺼이 바치거늘 어찌 화가 두려워 복만 따르려 하려는 것입니다. 사업을 수행하고 개혁을 추진하려면 필연적으로 기존의 리익 구도와 일부 사람들의 리익을 건드리게 되며 이 때문에 일부 쟁의도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을 수행하고 개혁을 추진하고 모순을 해결하다 보면 쟁의는 물론 질책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돼야 합니다. 만약 타인의 비판이 합리한 면이 있으면 허심하게 받아들이고 적극 개진해 보다 과학적이고 완비화한 사업 방안과 정책과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지력과 인내력, 자제력뿐만 아니라 담력과 책략도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일에 있어서 견지하고 성사시키기만 하면 쟁의는 자연히 가뭇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넷째, 원칙을 견지하고 과감하게 투쟁해야 합니다.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중요한 품격이며 간부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지금 일부 간부들은 조화로움을 귀하게 여긴다는 화위귀를 잘못 이해하고 맹목적으로 관용과 화목만 중시하면서 무궐호인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 원칙 문제에서 입장이 모호하고 원칙적 시비 문제에서 개명한 신사가 되며 불량 현상을 방임하고 지어 어떤 이들은 팔방민을 자처하거나 배경과 동향을 살펴 말을 하고 일을 처리하면서 바람 부는 대로 쏠리는데 이런 현상은 당성 원칙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단호히 시정해야 합니다. 공산주의자에게 있어서 무궐호인은 결코 진정한 호인이 아닙니다. 호인주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공심이 없이 사심으로만 가득 차 있으며 정기가 없이 속되기만 합니다. 그들은 원칙을 견지하면 시비가 많고 까다로운 놈이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번거로움이 많으며 안정적이면 리로운 점이 많고 서로 봐주면 친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이런 자들을 경멸해왔습니다. 공자는 향원은 덕을 해치는 자라고 했습니다. 즉 매사에 시비를 가르지 않고 온 골 사람들의 미움을 사지 않는 무골호인은 사실상 덕을 해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맹자는 이들을 나쁜 사람들과 어울려 나쁜 짓을 하는 자이라고 여겼습니다. 홍두몽에서는 이들을 자기가 득을 보면서도 다른 사람의 미움을 사지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둔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0: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도둑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철학과 경사 간소화를 창도하고 있는 강서성 남창시 안성지역서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0: 강서상 남창시 만리관리국 초현진 안성지역사회의 행복식당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입구에는 붉은색 대형 초롱이 높이 걸려있고 유리문에는 금박으로 된 희자가 붙어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곳 주민인 강일이가 바로 이 식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급 차량 행렬도 없었고 비싼 값을 자랑하는 화려한 잔치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당 안에는 빨간색 테이블 보를 덮은 원형 테이블들이 가지런히 놓여있고 그 위에는 동네 이웃들에게 익숙한 가정식 요리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웃 왕 아주머니가 강도무 신랑 신부 두 분 앞날이 창창하길 바라네라고 축복을 전하면서 찻잔을 들어 올리자 신랑과 신부가 다가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자리에는 술을 권하는 사람도 따로 없었지만 사람들은 마음 편히 즐겁게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이 훈훈하고 따뜻한 광경을 촬영하면서 이렇게 결혼식을 올리는 것도 참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신랑의 고모 장 아주머니는 결혼은 인생의 큰일이만큼 집안에는 원래 시내 대형 호텔에서 치르려 했지만 젊은이들이 지역사회 행복식당에서 하겠다고 주장했고 어르신들은 처음엔 못마땅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부부가 어르신들에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여주자 어르신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시내 대형 호텔은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장소와 음식 비용이 만만치 않아 수만 원이 든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지역사회 당지부석이 호려하는 행복식당은 가격이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현지 신선 식재료를 사용해 양도 많고 맛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장 아주머니는 시식하는 날 식당 요리사가 차린 풍성한 요리를 드시고 난 어르신들이 입맛에도 맞고 호텔보다 실속 있다며 즉석에서 허락하셨다고 말했습니다. 호려하셨기도 결혼식에 참석해 행복식당은 처음에는 링근로인 2천여 명의 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그러다 주민들과 대화 중 잔치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듣고 식당을 활용해 잔치를 치르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만리국 관계자는 앞으로 관할 구역 전체로 이 모델을 확대해 보급할 계획이라며 절약을 실천하고 낭비를 반대하는 리듬을 뿌리 내리게 해 주민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1: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3: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2: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0: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우루 인민의 일상생활 속에 스며든 중국의 흔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0: 나우루 메농구의 한 공사 현장 가장자리에서 토지관리부의 체매인 스코티 장관이 이곳에 나우루 최초의 대형 스포츠 체육장을 건설하고 있다며 오랫동안 나우루 인민 모두가 이런 경기장을 간절히 기다려왔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녀의 뒤로 회백색으로 되메운 흙이 열대지역 강한 해비탈에 하얗게 빛나고 최대의 대형 굴착기가 나란히 작동하고 있었으며 지면에는 오렌지색 콩과 검은 체인으로 둘러쳐진 안전 펜스 사이로 강철 말뚝들이 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나우루 스포츠센터 프로젝트의 말뚝 기초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 세기 나우루는 민산형 과잉 채굴로 인해 회백색 산호석 기둥과 깊은 구덩이들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현재 버려졌던 광산 폐허 위로 현대적인 스포츠 경기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경 건축설계연구원의 현장관리팀 책임자 증거는 폐관이었던 프로젝트 용지는 지질 조건이 복잡하고 공사 난이도가 높았다며 대규모 되메우기와 지반 개량 작업을 통해 중국은 비로소 건설이 가능한 부지로 만들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우루 스포츠센터는 다기능 종합체육관, 표준 육상 트랙 축구장, 부대 훈련 시설 등을 포함합니다. 지금은 말뚝 공사의 핵심 단계에 진입해 전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태평양대학교 나우루 분학교 알라만다 라우티 교장은 중국 정부와 인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우리는 2028년 미크로네시아 경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중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사실상 어떤 경기도 치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권의 섬으로 불리는 나우루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 중 하나로 인구는 약 12,000명에 불과합니다. 스포츠센터가 들어서는 곳처럼 내륙 대부분이 오랜 영광 채굴로 형성된 석회암 지대이기에 직접 이용이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주민은 좁은 해안가에 모여 살며 농경지와 담수가 부족해 일상 생필품은 항공편이나 원양 컨테이너 선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나우루 남서부에 위치한 아이워항은 이 작은 섬이 외부 세계와 연결하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중국 기업이 시공 중인 아이워항 부두 현대화 프로젝트는 이미 대부분의 공사를 마쳤습니다. 상공에서 내려다보면 투명한 에메랄드빛 바닷물이 콘크리트 방파제에 부딪히고 부두에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컨테이너가 길서 정연하게 쌓여 있습니다. 아이워항에서 멀지 않은 섬중심지대에는 태양광 패널들이 정연하게 배열되어 햇빛 달에 금속 질감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중국 기업이 건설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입니다. 나우루 공용사업회사 수석집행관 앤서니 디마피니스는 태양광 프로젝트 가동 이후 수입연료 의존도가 낮아지고 탄소 배출도 줄어들 것이라며 이는 태평양 지역 전체가 친환경 에너지로 나아가는 데 있어 리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가 지면 중국 광동성 방문시가 기증한 500개의 가로등이 섬 곳곳에서 불을 밝힙니다. 흰 불빛이 해안 근처 공터를 밝히며 주민들의 저녁녘과 시간을 비춥니다. 또한 강문 농업통제그룹이 지원한 무토양 재배식물 공장은 현지 주민들에게 신선한 채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지 애기구 슈퍼마켓에서는 식물 공장에서 재배한 채소를 매주 3번 판매합니다. 방금 양상추 한 봉지를 구매한 현지 주민 킹스턴은 현지에서 재배한 채소는 수입산보다 훨씬 신선하다며 신선함은 곧 건강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우루 아디앙 대통령은 최근
1: 모든 동물들은 특유의 생존 예소를 갖고 있습니다. 곤충을 먹이로 하는 작은 동물인 천산갑은 맹수의 위협을 자주 받습니다.
2: 온몸의 단단한 비늘은 나를 보호해주는 갑옷입니다.
3: 위기가 곳곳이 도사리고 있는 초원에서 콧불 쏘는

0: 않고 어떤 동물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1: 나는 날카로운 뿔로 용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2: 정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시간 노래 한마당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오늘도 40분간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김동진 작사, 김범도 작곡, 박경숙의 우리네 연변이요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칭칭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그리고 연길 용함의 제중심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칭칭 FM 라디오 앱에서 연지 중허 광보 검색하시면 청취

네, 연변은 봄날 함께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번호 79149번, 79149번이었습니다. 네, 이 노래는 함창도 작사, 김학렬 작곡, 장홍련의 노래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할 우리네 연변이여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절 가사입니다. 배달의 이름으로 영광 새기며, 배달의 이름으로 영광 새기며, 민족 자치 깃발 아래 굳게 뭉쳤소. 민족 자치 깃발 아래 굳게 뭉쳤소. 하나의 조약돌도 소중히 품어주는, 하나의 조약돌도 소중히 품어주는, 하늘이여 땅이여 우리네 연변이여, 하늘이여 땅이여 우리네 연변이여, 하늘이여 땅이여 내 삶의 터전이여, 하늘이여 땅이여 내 삶의 터전이여, 우리네 연변이여, 우리네 연변이여.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김동진 작사, 김범도 작곡의 박경수 가수가 부른 우리네 연변이여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 가능합니다. 칭팅 FM 라디오 앱에서 연지 중허 광보 차우시엠이 검색하시면 청취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길 융합매체중심 APP, 연지 롱매 APP에서 역시 라디오 듣기가 가능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네 연변이여 2절 부분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연변이요 올라갑니다. 연변이요 내려오지 않고 마지막 부분. 자, 아래는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20번, 79120번입니다. 자, 반주곡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고요.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금평이 중앙경제사표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우리가 다년간 시도했으나 실현하지 못했던 중대한 구조적인 변혁입니다. 셋째로 경제의 활력과 탄성이 강화됐습니다. 우리는 자원 배분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발휘시키고 정부의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휘시키며 경제체제 개혁을 심화해 총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국부적으로 대담하게 돌파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중앙개혁 전면 심화 령도 소조에서 경제체제 개혁 분야에 속하는 105개의 중대 개혁 사항을 심의하고 통과해 경제체제 개혁이 전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일부 관건적 기초적 개혁에서 중대한 돌파를 가져와 사회 생산력을 크게 해방시켰습니다. 넷째로 대외 개방의 심층적인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우리는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창도 추진하고 아시아인 불화투자은행을 창설하고 실크로드 기금을 설립하고 협력과 상생의 리념을 창도해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넓은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대외무역과 외자리용의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안정적인 진전을 이룩하고 빈곤 인구가 6,600만 명 이상 감소됐습니다. 각종 교육의 질이 끊임없이 향상되고 도농 주민을 망라한 사회보장체계가 기본적으로 구축됐으며 인민의 건강 수준과 의료보건 위생 수준이 급속히 제고됐습니다.

0: 되고 기본 공공 서비스의 균등화 수준이 끊임없이 향상됐으며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중등소득층이 형성됐습니다. 여섯째로 생태 환경 상황이 뚜렷이 호전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생태 문명 건설을 확고히 추진했으며 전 당과 전국의 녹색 발전 리념을 관철하는 자각성과 능동성이 현저히 향상됐습니다.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 오염 예방 퇴치 행동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했고, 중점 구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30% 이상 하락했으며, 에너지 소비 강도가 20.7% 낮아지고, 산림 면적과 림목 축적량이 각각 1억 6,300만 모와 19억 립방미터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결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게 생태 문명 건설을 추진해 미증류의 커다란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에서 이룩한 역사적인 성과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변혁은 당주왕이 확고하게 령도한 결과이며 더욱이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함께 분투한 결과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대세를 살펴 전 국면을 움직이는 계획을 세우고 알차게 일해오는 가운데 일련의 새로운 리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을 제기했습니다. 말하자면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일관하게 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중앙 집권적 통일 영도를 강화했습니다. 우리는 경제사업은 당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중심 사업이기에 당정은 반드시 경제사업에 대해 총책임을 지고 전면적인 영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당정의 영도는 공론에 그쳐서는 안 되기에 논의만 하고 결정을 짓지 못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명령에 따르고 금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영식 작사, 김영주 작곡의 니 말을 김순희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힘찬 아침의 출근길. 즐겁게 나섰던 산책길이 길에서 담배를 피는 흡연자들로 인해 흐려지지는 않았나요? 물리적, 언어적 폭력만이 폭력이 아닙니다. 길에서 하는 흡연, 타인의 장기에 가해지는 폭력입니다. 흡연할 때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타인에게 피해주지 말자는 배려심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요?

0: 경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세 번째 명작, 바로 로신 선생님의 산문집 아침꽃을 저녁에 줬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계속하여 산문집에 수록된 후진어 선생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일을 후진호 선생에게 알렸다. 나와 사이좋은 몇몇 동학들은 불평하면서 함께 간사에게 가서 구실을 만들어 남의 노트를 검사한 무례함을 힐문하고 검사 결과를 발표하라고 요구하였다. 영화로 비춰보였다. 한 단락이 끝난 후 하학시간이 되지 않아 시사편을 방영하였는데 당연히 일본이 러시아와 싸워 이긴 장면이었다. 그런데 그 속에 낀 중국 사람 몇이 러시아를 위해 정탐꾼 노릇을 하다가 일본군에 체포되어 총살당하게 된다. 둘러싸고 보는 것도 중국인들이었고 그 밖에 교실에서 나까지 구경꾼이 되고 있었다. 만세! 그들이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이런 환호는 한 편이 끝날 때마다 있었다. 나에게는 그것이 각별히 거슬렸다. 그 후 중국에 돌아와서도 나는 총살 장면을 태평술에 구경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들도 술 취한 것처럼 갈채를 보내고 환호하는 것이었다. 아, 상상조차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때 그곳에서 내 생각은 달라졌다. 2학년이 끝날 때 나는 후진호 선생을 찾아가 의학 공부를 그만두고 센다이를 떠나게 했다고 하였다. 그의 낯색은 침울했는데 무슨 말인가 하려다가 그만두는 것이었다. 저는 생물학을 배우려 하는데 선생이 배워주신 학문도 쓸모 있을 겁니다. 나는 생물학을 배울 생각이 없었다. 그가 처연해하는 모습을 보고 위로하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의학을 위해 가르친 해부학은 생물학에 도움이 안 될 걸세.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떠나기 며칠 전 그는 나를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여 사진 한 장을 주었다. 사진 뒤에는 석별이란 두 글자가 쓰여 있었다. 그는 내 사진을 자기에게 줄 것을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그때 나에게는 마땅한 사진이 없었다. 그는 이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면서 자주 편지하여 이후의 정황을 알려달라고 했다. 센다이를 떠난 후 나는 여러 해 지나도록 사진을 찍지 않았고 상황도 무료했기에 선생님을 때로는 나에 대한 그의 뜨거운 기대와 게으름 없는 가르침은 작게 말하면 중국이 새로운 의학을 가지기를 바란다는 것이고 크게 말하면 학술을 위하여 새로운 의학이 중국에 전해지기를 바라서였을 것이다. 내 눈으로 바라볼 때 내 마음속에 그는 위대한 인격자이다. 비록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그가 수정해준 노트를 나는 두텁게 새 책으로 갈라묶어 수정했다. 앞으로 영원한 기념으로 남길 것이었다. 7년 전 이사를 하면서 책상자 하나가 찢겨 반상자나 되는 책을 분실을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책도 그 중에 들어있었다. 운송회사 측에 차단해라고 독촉을 하였으나 소식이 없었다. 그의 사진만이 지금도 북경에 있는 나의 처서인 동쪽 벽 책상 맞은쪽에 놓여있다. 밤중에 피곤하여 쉬고 싶어질 때 마주 비치는 등불빛 속에서 그의 가무잡잡하고 여윈 얼굴을 바라보면 곧바로 그 들뜨고 절주이는 말소리가 들릴 것 같아 나는 곧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용기를 내게 된다. 하여 담배 한 대를 태우고 계속해서 정인군자 따위들이 극도로 미워할 글들을 쓰게 된다. 1926년 10월 12일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도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오늘도 명작을 만나다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장선자, 진행의 김혜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의 향기의 서윤옥입니다. 진정한 강자는 영혼이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심체 속에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힘을 유지하며 바람이 오기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침은 운명의 리듬이며 생명의 율동입니다. 그네의 높이는 일시적으로 힘을 주는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매번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삶 또한 마찬가지로 매번의 끈기와 매번의 현실적인 노력은 모두 미래를 위한 에너지 축적입니다. 우리는 저조함을 피할 수 없지만 위를 향한 방향을 포기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고요. 가벼운 한 번의 도약일지라도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저조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매번 흔들림은 기운을 모아 준비하는 전조곡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현재이고 날아오르는 것은 미래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근혜에서 점점 더 높이 흔들리고 점점 더 안정되게 살며 부침 사이에서 자신의 리듬을 찾아 자신만의 하이라이트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는 세 개의 열쇠가 있습니다. 받아들임, 변화, 놓아줌. 받아들일 수 없으면 변화하고 변화할 수 없으면 놓아줍니다. 삶은 모두 성장이며 성장이 곧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머니 속이 비어 초라함을 느끼는 궁색함을 이해하고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를 얻을 교만함을 이해하고 우물한 개구리의 근시안적인 시야를 상상하고 허세 부리는 자의 외강내요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모든 무지, 편견, 허영심, 교만, 열등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지 않고요. 어둠에 의지하지 않고 속지 않으며 자신을 낮추거나 거만하지도 않습니다. 인생이 어느 단계의 계단까지 왔든 계단 위에서는 누군가 당신을 내려다보고 계단 아래에서는 누군가 당신을 우러러 봅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면 스스로 만족하고 고개를 들면 열등감을 느끼지만 오직 평온한 시선으로 볼 때만 비로소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러러 보지도 내려다보지도 않고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평화로운 마음으로 인생의 높은 산과 긴 강을 지나가길 바랍니다. 네, 서인옥의 음악의 향기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입니다. 김순희 가수의 태평가.

저는 최근에 이 말을 듣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공유합니다. 그가 말하길, 찍고 싶으면 찍고, 찍고 싶으면 찍으세요. 10년 후에는 아무리 좋은 카메라와 기술로도 지금의 당신을 찍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잘 몰라도 상관없지만 생활을 기록하는 것은 꼭 해야 합니다. 잘 찍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기록하지 않았을 때가 아쉬워졌는데. 네, 그렇죠. 그래도 지금을 찍어두는 게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는 일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네, 사진을 찍는다기보다는요, 생활을 기록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찍어보면 어떨까요? 네, 김향월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무지개 인생.

선명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그 잃어버린 사람, 과거의 나 자신, 그리고 이미 모든 것이 변해버린 어린 시절 같은 것들요. 사진을 찍는 것은 지금의 순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의 그 방문객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당신의 사진을 간직하고 반복해서 보지 않아요. 70세의 당신 자신만이 그럴 뿐이죠. 그래서 아름다움은 사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가능한 많이 삶에서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을 순간들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사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요?

당신이 점점 더 뛰어날수록 비로소 이해하게 되죠. 사실 사람마다 좋고 나쁨이 없고 옳고 그름이 없고요. 단지 다른 주파수에 있고 다른 선택을 했을 뿐이라는 것을. 네,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면 걸어가는 길이 더 넓어질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네 단어, 성실, 인내, 감사. 네, 성실한 사람은 자신을 바꾸고, 인내하는 사람은 운명을 바꾸며,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을 간직합니다. 삶의 보상이 있다면 먼저 노력하십시오. 좋은 운은 모두 자신의 노력 속에 깊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류철석 가수의 고향역 듣겠습니다.

0: 学最赞，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放你的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松。

天都就获得满分，我们之间却少了那么多信任，最后还是没有打开那扇心。

0: 就是。
1: 现在是午夜11:30，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2: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0: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0: 在是凌晨2:30，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沮丧，你总感到失望，对于人生未来总有太多迷惘，你总伪装自己不懂，你总笑着逞强。

就推我精华，你说你没听，我不信。访问麦克风权限了是不是？所以我们警惕点啊。